0: 코코 사코 아코 사코 아코 스켈파 데사이다이도디 마메토 올리판티 사콘도아 야 오케이 얌 콤도아 아이 잠니 마 갸고 힘만 가와고 고이 알게데 니메 니메 코 차콘도아 니메 코 덴다추 내가 니 마 끝나 챙가 에와 아코 가비게 갸 쪽쪽 니 쪽쪽만 니만 다게 코 코션 도슨 하슈아슈아슈아 또 사냥하고 있는 거 다 슈아 또다 컨트롤 센터고 네만 아테마다도 공공 코리고 코아테마다도 공공 코이고 코아에 코아에 간데 호아 코아에 나링 헤 나리 쿠카리 다디비다오 아웨데 다가게 다슨 코아 음가다 음가다 아점스사 가슨스 코타 코인가다고 아이 为什么你这么你可别看不惯在这古达加萨卡这古格啊哦青瓜啊啊啊给大家吹来啊啊古格都给青瓜个哎苦格给大家说给嗯把这给大家说出啊啊古格给啊啊啊都都青瓜干多，处理下给大家古，大家爷那么个苦大大把管大怎么个，嗯把个苦嘛，大家家都看大家个个个木个大。
1: 我阿刚兄大哥哥，唔把个挂挂空空，我大哥大惊，那个挂亏就上个多啊！大真个挂个，唔把真个挂挂，真个是阿贵那个喊呐，个挂个拖垮，大哥阿大哥个挂，大哥个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挂
0: what in awe sengko geta geta geta sengko kwe kamta kho kha kwe kamta khaba awe sengko tse tse sen sen tse ta kho muni ta sen ta a kho a e se sa tsokeng ngwa zamba zamko wa jo ang tsa ang sing ang si ta dami ngko gya kwe geta geta geta chengko ta kwe ang kwe geta ke shong uwa shong 我鼓励给哥哥哎，没，口口大清大，错错个口里，就爱那个把口子卡里，阿威，是够多的，阿威这清的大概口里给，大概到五角，错错个口里，就爱那个把口子卡里，阿威，是够多的，阿威这清的大概口里给，大概到五角，哦，大，一来啊，嗯。

아니야 막간에 잠깐 아리에예예예 아미가 막간에 잠깐 아니여여가 잠깐 아 누구 마셔도 안 된가 싶어 때문에 긴칸 가봤다 간다 오신데 다 당이 그 맥다 말이 기시샤 민부샤게 당이 계시 오메게 타야 맥 다시 차대팅 거 같아 이때 미쳐 꾼도다 말까세 바야 당이 계시 끝나게 치고 간다 이게 샤 트라디시타 소 트라디시 트위클 큰이 좋아랭가 좋아쿨라 티 안데비 담라 트라디시 안도 양 꿀도 맞다 큰이 고맞다 고도 맞다 야 와쿠루트에 예샤데베 당기